닉네임 주사랑 바라기님 청하셨던 시와 그림의 임재 들으면서 5월 31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을 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하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서동석의 내 평생 소원 준비했고요. 지율 라율맘님 청하신 곡은 조준모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김도현 남궁성옥 주만 따르리 이어서 2665번님 청하신 곡은 프롬갓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한 곡 더 이어갑니다.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였고요. 2665번으로 청하셨던 프롬갓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그리고 김도현 남궁 송옥 주만 따르리

그리고 지율 라율맘님 신청곡이었죠. 조준모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서동석의 내 평생 소원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합니다.

조선시대에 구황차료라는 책자가 보급됐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 정보를 담았는데 무려 851종이나 수록됐습니다. 선조들은 경험을 통해 독성을 없애는 방법과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한식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한식 조리법의 시작은 굶주림이었습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던 우리 조상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산에서 찾은 식물을 밥상에 올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찾아낸 방법이었습니다. 12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때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던 사람은 대부분 절박하고 그래서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C5 월십의 다 내게로 오라 방금 들었고요. 소리엘의 땅끝까지 한웅재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치유 음반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들었고요. 나무현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간절함의 힘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한 사람,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디사이플스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러브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입니다. 사랑이야기가 부른 돌보심 첫 곡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짤막하니까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 5월의 시간 순간순간 주님이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김은영의 축복송 들으신 두 곡의 찬양, 주가 나를 지키시네 김수진 씨 음성이었고요. 그 전에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마라라는 나얼의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맨 마지막 에멘 하는 부분 작은 소리지만 너무 멋있어요. 두 곡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미님께서 오늘도 감사감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셔서 동행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저희 우리 함께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마커스 한부영 씨가 부르는 동행 함께 보시고요. 주아랑님 오늘도 우리의 지휘자이신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며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하셨어요. 날 이끄시네 아침의 찬양도 전해드리고요. 0958님께서 다음 주 대체교사로 일을 가야 해서 앞머리에 흰머리가 있어서 염색하면서 오늘도 좋은 찬양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제 또 선생님으로 학생들 만나는 마음이 두근두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앞머리 흰머리 염색하신다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저도 아주 네 그렇습니다. 소풍 찬양 신청하신 곡 오늘 함께 할게요. 소풍 같은 그런 학생들과의 만남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부영의 동행, 날 이끄시네는 아침의 찬양이었고요. 지선의 소풍 전해드렸습니다. 0953님께서 날이 무더워지고 있어요 하시며 파도는 타는 거요. 시아가림 찐남매워십의 파도를 넘어 또 여호와니씨는 제이어스의 찬양 점점 더워져가니 시원한 곡들이 생각나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두 곡 특히나 파도와 관련해서 참 많이 꼬꼬무가 되는 찬양이기도 하죠. 근데 제목을 타는 거여 라고 하셔서 한참 웃었습니다.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그리고 찐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 이렇게 두 곡으로 오늘 시원하게 전해드릴게요.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찐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에 이어서 이 파도를 넘어와 음악적 분위기는 지금 들으신 곡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중력이었는데요. 3일 피오피 워십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터널님께서 아가파워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청곡 남겨볼게요 하셨습니다. 최여사님께서 기도하며 찬양 듣고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좋은 달 되시기 바랍니다.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일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청하신 곡 오늘은 워십 앤 프레이즈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릴게요.

계신 주님, 김대환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워십 앤 프레이즈 잔잔한 찬양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마이클 W. 스미스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아뉴스데이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0: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임영희가 부른 들풀에 깃든 사랑 그리고 최인혁 오은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전해드렸어요. 임동준님께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흠향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에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이 곡 준비하고 있고요. 기쁨이님께서 성경 1독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10장씩 읽어서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제 완독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시며 피아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신청해 주셨는데 기쁨이님 정말 귀한 일 해내셨습니다.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자, 이렇게 두 곡의 신청곡 꼬꼼으로 이어간 후에 오늘 함께 나누는 묵상의 말씀 전해드릴게요.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글. 오늘은 과학 칼럼니스트 박용기님의 내잎 클로버라는 글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내잎 클로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는 주변에서의 냉담한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을 참아내며 5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내잎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최근에는 연매출 25억 원의 고부가 가치 농장으로 키워냈다. 그는 성공의 요인을 묻자 잘 안 된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한 우물만 판 결과라고 답했다. 이삭은 가뭄이 들자 인간의 지혜대로 가뭄을 피해 그랄로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가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었다.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이삭처럼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 나만의 이집트로 떠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우물을 찾아 헤매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근원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의 우물을 더 깊이 파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행운의 내잎 클로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고.

범키 한지희가 부른 주님 말씀하시면 먼저 들으셨고요. His will 순종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헌 님께서 주가 주 되심을 음원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마커스 워십의 찬양 오늘 이삭 줍기 합니다. 은희스 님께서는 건강한 감사로 마무리하는 5월 맑고 투명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5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주가 주 되심을 마커스 워십, 또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감사 위에 감사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위러브의 어둠이 빛이 되고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나눔은 거친 곳을 부드럽게 해주고 오해가 있더라도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삶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데이브 토이센의 나눔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목회를 한 제레미야 랭킨 목사가 작사하고 에드먼드 로렌즈 목사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이 먹는 것으로 욕구 불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술에 취해 다 잊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사람,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은 채 끙끙 앓는 사람, 온갖 괴로운 표정은 다 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들에겐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구주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면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

0: 재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마땅하다, 존중, 다른 사람, 경멸. 이 네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문장이 떠오른 분도 계실 거고요. 혹시 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건 경멸스럽다, 이런 문장이 떠오른 분도 계실까요? 독일 심리학자 베냐민 이에글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발판 삼아 내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 남을 낮춰야 내가 높아진다고 믿는 마음, 타인을 믿지 못하고 적대적으로만 보는 마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오직 내 이익밖에 없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면 잠깐 높아진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한 삶이란 사실. 우리요, 나만 존중하지 말고 타인도, 다른 사람도 존중하면서 높이면서 삽시다.

네, 서울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네 듣고 5월의 마지막 날 주일이네요. 예, 함께합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어디 있든 교회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출장 가서 지금 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가서 뭐 라디오로 들으면서 지금 네, 함께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교회 다녀오신 분도 있고 교회 가는 길에 발걸음도 있겠네요. 어찌하든 좋습니다, 여러분. 네, 어디 해외로 계신 분도 있겠다. 함께 하시면서 잠깐 인사라도 해주세요. 전 기다릴게요. 들어오세요. 자, 이길승 난경배의 헤이븐, 주찬양 아멘, 정혜원입니다. 넌 아름다운 꽃, 플라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역시 사평도는 모든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하시면서 7232번님. 아니 주일 24시간이 그러겠죠. 네, 감사해요. 그래도 솔로몬님 식사하시려고 네 준비하고 있다. 이만하면 행복님은 밥상 차리다 들어오셨어요. 와, 오늘은 무슨 반찬일까요? 우리 옛날에 개구리 반찬이라고 했던 그 말이 왜 있었을까요? 잘 모르시지만 개구리는 먹었던 기억 저도 먹었어요. 네. 제가 방학 때 전 서울에 갔다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정말 아주 시골로 갔어요. 안성이지만. 그럼 밤에 후레쉬를 들고 길을 가다가 개구리 소리가 나면 딱 후레쉬를 비치면 개구리가 꼼짝을 못해요. 그럼 잡았던. 그리고 어릴 때 한약방 거리나 이렇게 동네 거리에도 서울에도요 개구리 말려서 쫙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개구리가 되게 고소합니다. 약간 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셔서 먹어보니까 예 맛있네요. 자 소나무님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의지합니다 하셨어요. 이 말에 뭐 수많은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는데 결국 돌아보면 주님 감사하고 주의 은혜라는 고백을 진짜 하게 되네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이죠. Joy for You, CBS Joy for You입니다. 오늘 연주곡은 내 진정 사모하는 김혜규 씨의 첼로와 또 PMA 앙상블이 함께 연주하는데요. 노래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

네, 진정 사모하는에 이어서 어노인팅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조수아의 나는 예배자입니다까지 듣고 왔어요. 자, 전선아의 그 이름 부를 때가 1부 끝곡이네요. 네, 2부에서 만날게요.

눈에 덮여도 풀들은 싹트고 얼음에 깔려서도 벌레들은 숨쉰다. 바람에 날리면서 아이들은 뛰놀고 진눈깨비에 눈 못 떠도 새들은 지저귄다. 살얼음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손을 잡으면 숨결은 뜨겁다. 눈에 덮여도 먼동은 터오고 바람이 맵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 신경림 시인의 정월의 노래였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0: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로 출발했어요. 5월 31일이네요. 진짜 시간 빨리 가죠. 5월의 마지막 날. 또 오늘 힘을 얻어서 6월부터 또 멋지게 살아야 되니까 들어오셔서 글도 잠깐씩 남겨주세요. 주일이지만 너무 안 들어오셔서 네. 흥 섭섭합니다. 8401번님 아멘 출첵합니다. 단양님 많이 안 들어올 땐 흥 나삐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해요. 이티님은 요즘은 경외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고 까불어댄 것 엄청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은 무한 인자하시지만 쉽게 여겨주실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어를 쓰는 게 막 엉망인 사람들 이미 그들은 신앙이 없다고 저는 보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보거든요. 하나님 까불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분별력을 갖고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세요. 같은 편인 것 같은 마음이 드세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 앞에 앉아있는 건 여러분이 망가집니다.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이 예, 생각하는 것과 같은 뜻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엉망 그걸 소중히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정말 신중하게 얘기하고 하지 않고 남을 멸시하고 막 저주하고 아무 말 막 하고 되고 막 아휴, 여러분 제발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주위에 그런 데 가서 앉아 있거나 여러분 정말 말리셔야 되고요. 혹시 같은 뜻이는 좋은 점잖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으면 거기로 가세요. 거기로. 예. 진짜. 예. 나 흥분하기 전에 찬양 들읍시다.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세이 한 달란트고요. 저와 오세강 함께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요.

네, 올해 마지막 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꿀단지님, 아드님 초대 캠프 잘 다녀오셨나요? 예, 봉사하러 다녀온 아들 토모 히로가, 아드님 이름 토모 히로신가 봐요. 근데, 한국 이름은 아닌데, 네, 아무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네, 완전 축복합니다. 완전. 9548번님, 예, 달려와 주셨어요. 딸 진솔 양은 어떻게 다리 발목은 잘 회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자녀들 잘 치료되길, 여러분도 치료하길 바랍니다. 알레듀오의 오쇼, 옹기장이 그 이름의 승리, 그리고 지미선 할렐루야와 제임스의 아버지 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같대? 오늘은 오래전의 찬양들을 주일날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곡 어때에서 얼마 전에 짤을 쇼츠를 보다가 어느 연예인이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송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가 되냐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아이 참 귀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는 주님이 있으니 염려할 거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예 그죠? 기도로 정말 예. 간구로 예 감사와 간구로 하라고 했으니 예.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최명자 사모님의 아주 오래전 목소리죠. 여전히 활동하시고 찬양도 참 잘하십니다. 예, 이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곡 어때? 기도할 수 있는데 최명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데 이어서 언더우드의 기도 축복의 사람이었고요. 향기로운 나무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까지 듣고 왔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주일이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주변의 분들에게 레인보우와 조이포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비워십이에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 듣고 저는 내일 다시 6월 달에 같이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유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주님의 보좌를 함께 힘있게 높여드리면서 우리 최고의 함성과 박수로 좀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타고 올라가시며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함성과 우리의 예배 소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시간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에듀아르. 항상 저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 포기했던 실수들을 저질러가며 공포가 다시 엄습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죽지도 기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기껏해야 날 지치게 하는 게 고작일 그 공포와 맞서 싸워가면서 난 모범적인 삶의 교본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모험을 발견하라고 충고할 거야.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누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면서 셋이시고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이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으로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어려운 교리 속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흐르는 생명이고 사랑이고 평화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르시길 바라며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 첫 곡은 김선민 편곡의 찬송가 거룩 거룩 거룩, 세문안교회 세운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듣고요. 데이비 클라이데스데일의 곡 거룩한 주,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김선민 편곡의 찬송가 거룩 거룩 거룩, 세문안 교회 세운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데이비 클라이데스 데일의 곡 거룩한 주,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에 이어 살아계신 주, 예람 워십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영화 미션의 주제곡 가브리엘의 오보의 선율과 어우러진 케이슨 크리스틴 게티의 찬양 Holy Spirit Living Breath of God,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시여 먼저 들으실 텐데요. 가사 소개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 나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채워

경험케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살아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주의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주소서. 성령님이시여 내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소서.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슈베르트의 독일 미사 중 다섯 번째 곡 춤 상투스 거룩하시다를 베를린 리아스 체인버 콰이어의 연주로 이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음악가 척 지라드의 곡 슬로우 다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셸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를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세 곡 함께 만나보시죠.

케이슨 크리스틴 게티의 찬양 Holy Spirit Living Breath of God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시여 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춤 상투스 거룩하시다 베를린 리아스 챔버 콰이어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Slow Down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셸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빛을 본다고 고백하는 시편 36편 5절에서 9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시편 3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영국 성공회의 시편 찬양 시편 100편, 웨스트민스터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한웅재의 목소리에 이어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엘리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신혜숙님이 보내주신 나무엔의 쉼, 그리고 7373님이 예수님 저희들도 아름다운 향기나는 샤르네 꽃으로 써주소서 하시면서 샤르네 꽃 남겨주셨어요. 최진권의 샤르네 꽃 예수 들려드려요.

삼위일체 주일에 5월을 마무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과 믿음이 머리와 입술에서만 끝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다르게 사는 때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몸을 던지셨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평화와 사랑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도 승리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0: 있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사도 행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처음 읽는 느낌으로 새롭게 좀 탐구해볼까 합니다.
1: 네, 우리 한문으로 사도행전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데 영어로 DX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그냥 이제 행동으로 실제로 옮긴 분들 행적을 볼 수 있는 책인 건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진짜 땅끝까지 가셨잖아요. 그죠? 저희는 대문 앞에 항상 머물러 있거든요.
2: 아, 침대에서 주님 나가고 싶습니다.
3: 침대에서
1: 참 안 돼요.
4: 네,
1: 안
4: 돼요. 근데 또 거기다가 가진 것들을 다 같이 통용했다. 한 가족처럼 지냈다. 이렇게 사는 모습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예,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목사님?
3: 그러면 오늘부터 좀 이렇게 한 가족처럼 나눠 씁시다. 아니 무엇보다 좀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들 소통이 잘 됐다고 하잖아요. 그럴게요.
5: 아니 근데 사도행전에 왜 이렇게 낯선 분들만 그 계시는 거죠, 근데?
3: 아, 낯설어요.
5: 네, 네. 사도라서 그런 거겠죠. 그 우리랑 아주 거리가 좀 먼 목사님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6: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바로
6: 오늘 좀 그
3: 예.
6: 편견을 깨뜨리도록 하겠습니다.
3: 멀지 않군요. 네.
7: 또 사실 뭐 사도라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원래 사도라는 말이 보냄받은 자거든요. 본인이 사도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3: 아멘.
7: 그 민우라는 이름을 사도에다 딱 대입하면 돼요.
5: 아멘.
3: 갑자기. 네. 네.
0: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라고 주신 책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도는 누구이고 또 우리가 써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성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7: 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어서 교회의 시작, 출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듯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드디어 이렇게 서가는구나라는 아주 교회의 그 원초적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저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가장 그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비극적인 흩어짐이 하나 있는데 그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대를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흩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을 흩으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 또 하나의 흩어짐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열두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흩어지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졌습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흩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 흩어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중에 레위 같은 지파는 이 흩어짐이 저주였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저주를 극복하고 신약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레위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열두 지파 속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구약 교회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구약에서 나오지만 그 뒤로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뒤에 이어지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의 흩어짐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흩어짐은 정말 교회다운 흩어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사도행전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0: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부흥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받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즐거워하고 교제하지만 흩어질 생각은 안 해요. 여기가 좋다.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즐거워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어짐이 뭐예요?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수 믿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 위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가고 거기다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시작이 거기입니다. 8장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림에 복음 전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사마리아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즉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흩어진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리아 지방까지 가요. 거기에 안디옥이 있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 세계로 흩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12장은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7장의 순교 다음에 흩어져요. 사마리아 온 유대로. 12장의 순교 다음에는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12장 다음에 몇 장이죠? 어려워요? 13장. 13장이 뭐예요? 13장이 안디옥교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안디옥교의 중요한 다섯 명의 일꾼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바나바 그리고 사울을 흩어서 보내요. 이게 13장부터 나타나는 바울사도의 선교여행이 되어지죠.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사도가 로마까지 흩어지는 역사를 펼치는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들에게도 무슨 사명 주냐면 흩어져라. 진정한 교회는 왜 모이는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삶의 현장이 흩어져서 예수님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흩어진 자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흩어지도록 명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 흩어지고 가고 가고 가다가 우리나라에 1866년엔 토마스 선교사가 흩어져 왔고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저는 흩어지기 위한 영적 에너지를 충족받은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 그리고 정말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이 그 역동성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CBS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요 복음의 씨를 세계 곳곳에 흩는 역사다. 그래서 이 방송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또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이 흩어짐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흩어집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나도 오늘 어디로 흩어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한 4년 전에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미국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 지역을 가게 됐는데 교회 탐방을 가게 되면 교회만 보는 건 아니죠. 간 김에 여기 여행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번은 그랜드 캐년을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말로만 듣던 검색만 해봤던 그랜드 캐년을 가는구나. 근데 미국이 땅이 넓어서 그런지 그 그랜드 캐년을 가는 것만도 몇 시간 대여섯 시간을 차를 타고 쭉 갔던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딱 갔는데 웬걸요?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뿌옇게 껴가지고요. 이 그랜드 캐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것도 뷰포인트를 가는 데마다 안개가 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거기에 어떤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거에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예쁩니다라는 사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볼 수 없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온다는 것만 저희가 계속 보면서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같이 갔던 사역자들이

우리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우리 그랜드 캐니언을 못 봤으니까 이따가 숙소 돌아가면 좀 우리 검색도 좀 해보고 유튜브 가서 우리 그랜드 캐니언 한번 둘러보자. 그런 마음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거기 갔는데 보지 못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인쇄해 주셨던 목사님이 본인도 아쉬우셔서 계속 포인트를 옮겨가는데 다행히도 어떤 포인트에 딱 됐을 때 안개가 싹 걷혔어요. 드디어 직접 제 눈으로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와 진짜 멋지구나 라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는 그랜드 캐니언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랜드 캐니언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물론 보여지는 사진의 퀄리티나 여러 가지로 보면 인터넷에 올려있는 게 훨씬 더 대단하고 멋있게 찍혀져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남이 본 것을 내가 그 다음 보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보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느낌과 감흥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오늘 증인이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라고 사도행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3절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지요.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부활을 남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디 검색해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증인들의 고백이고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오늘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싶은데 증인들의 증언과 증명으로 계속 섞여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늘 남이 이야기해주고 남이 노래해주고 남이 설명해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구경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는 늘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어디서 듣게 된 것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시라면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 전도를 하면서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전도 별로 안 하는데. 아니요, 복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맛집 전도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나면 분명히 친구나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꼭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거기 정말 맛있더라. 또 우리 또 쇼핑하러 가셨을 때 어디 세일을 기가 막히게 해요. 막 90% 세일해요. 막 혼자만 알고 계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야, 거기 갔더니 완전 싸. 얘기를 해요. 전도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좋은 걸 경험했고 싸게 파는 걸 경험을 하니까 내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Acts 29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부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집을 소개하려면 맛집에 가서 내가 맛을 봐야 되죠. 90% 세일하는 데를 내가 소개를 하려면 그곳에 가서 내가 물건을 직접 사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끔 다니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목격자 증인의 조건이 있나요?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증언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똑똑해야 됩니까? 잘생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직접 봤으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목격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특별히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찬양 가사도 있지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 시키지 않아도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

0: 예, 말이 나아가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증인되는 우리 올포원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를 통해 새로운 29장이 시작되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증인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의 현장, 기도의 처소, 순종과 섬김의 자리로 달려나가겠사오니 남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목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 또 특별히 사도들이 더 그래요. 그 전에 좀 시원찮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계시면 더더욱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았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지 말고 그냥 먼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주어진 것일까? 저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능력들을 설명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을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온 뭐 여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왔는데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아니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초기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일종의 소통의 능력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제자들 중에. 그런데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습득하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언어의 장벽을 허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로 언어를 소통의 능력을 주신 거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중환 목사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조국에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말이죠, 청년들을 만날 그 자신도 없고 뭐 등등등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을 주신 것이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문화적 소통의 능력이에요. 뭐 음악도 그렇지만 그림, 시, 뭐 영화, 뭐 사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탁월한 어떤 능력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저잣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다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하면 그들은 당연히 기도했죠. 기다리면서 기도하였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거죠. 행동한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요. 특별히 소통의 능력을 주셨죠. 대화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는 그 감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쉽게 말하자면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살아왔던 삶의 문제도 있고 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마가와의 갈등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바나와 싸우기도 해요. 근데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진정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한 것은 그 진정성을 쫓아서 순수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행동은 뭐냐면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행동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사실 하종환 목사 뭐 시원찮습니다. 살아온 삶 자체가 별로 시원찮게 믿었어요. 제 안에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더더욱이 그럴수록 내가 무엇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만지심을 경험한 후에는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행동할 때 내 과거에 나의 삶의 문제가 걸려요. 하지만 그때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진실함과 진정성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시대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처음에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먼저 그분과의 영적인 깊은 친밀감과 교제가 먼저라는 거 잊지 말고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시면 새로운 것들이 보일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잘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급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세상을 쫓아서 무엇인가를 바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1: 흩어지라고 또 증인이 되라고 행동하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역사하심으로 역동적으로 읽혀지는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확 들고 눈이 확 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하게 파노라마처럼 쫙 행적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 그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행적을 이렇게 뭐 낱낱이 기록한 그 이유가 까닭이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은 그렇다면 이제 누가 보라고 직접적으로 누가 보라고 쓴 책이고 성경 66권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인지 예 궁금합니다. 목사님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선 목사님부터. 아, 네.
4: 진정하셨네.
5: 우선 뭐 사도행전의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죠. 예. 그리고 전에 쓴 글이 있잖아요. 누가 복음 두 번째 보낸다. 데오빌로가 사실 또 이게 재밌는 게 데오빌로가 데우스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헬라어에다가 필로스라는 사랑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조금 확대해서 가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읽어보라고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그 위치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진다. 근데 이게 이제 성취되잖아요. 뭐 이삭 하나밖에 안 못 낳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성취된 것은 단순한 아브라함이 혈통적 후손이 아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역사, 이게 사도행전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어지는다라고 보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될 것 같아요.
0: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겠다고 결단하게 도와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어요. 대학교 딱 들어서

0: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맨날 이제 기타 치면서 컸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심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서부터 의심의 눈으로 한번 봤어요. 이거 진짜 이거 사람이 만든 종교 아닐까? 이거 다 거짓말 아닐까? 근데 일단 복음의 핵심은 이제 십자가와 이제 부활이었는데 뭐 십자가는 다른 역사적 기록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럼 이제 부활만 남은 거예요. 이제 부활은 성경에서는 참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다 거짓말이고 종교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어낸 이야기라고도 이렇게 하니까. 근데 긴 얘기를 줄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이더니 또 그들이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들로 그들이 뭐 돈을 벌고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심지어 나중에 죽는 장면들까지 사도행전에 있는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이 사도행전의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해도 누가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겠어요. 근데 그걸 저에게 증명해 준 책이 사도행전이어서 저는 지금도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제가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로 다짐했던 그 대학생 때의 풋풋함이 생각나요.
1: 뭐 두 분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중복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것을 얘기하면 누가가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 큰 스케일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 이후의 것들을 다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예수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어떻게 사도들이 살았는가에 대한 마지막에는 아주 세밀하게 의사였던 누가의 관점 자체가 세밀하게 한 사람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복음 전체를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의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지 모르게 그냥 찝찝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라는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고 나면 이제 너 어떻게 할래? 저보고. 그런 물음을 던지는 책이라고 보여지고
2: 열린 결말이네요.
3: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널리 이렇게 민들레 호실처럼 퍼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 전파 역사가 담겨 있는 건데 그 증인들이 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4: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5: 행동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도들의 정체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4: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김관선 목사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베드로도 맹활약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열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아닌 누가에게 그 맡기신 이유도 좀 궁금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등장할까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빅3잖아요. 네네. 네. 이 세 제자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이죠. 근데 이제 요한은 3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등장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요한이 8장에서 그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안 나와요. 야고보는 12장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딱 끝나고 베드로가 주요한 인물이 되어지죠. 베드로의 사역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대표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외에 제자보다도 더 열정적인 사역을 한 사람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자꾸 29장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엔 누구냐? 그 다음엔 우리다. 나다.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베드로, 바울.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또 시대가 흐르면서 끊임없이 증인들은 또 증인을 낳고 그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누가가 기록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0: 사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 각하 그러다가 사도행전으로 보면 갑자기 이제 맞짱 뜨기 시작해요. 앞에서는 존칭을 붙여서 각하 그러고서는 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존중하던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재밌게 해. 네. 처음에는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났더니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가지고 이제 형제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격식 없이 그리고 이런 누가가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그런 변화도 보여주고 있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서 누가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등장하죠. 예, 16장부터 우리 16장 이후에 나오는 우리는 바로 우리 속에 바울과 그다음에 누가가 있을 때 2차 전도 여행부터 그러니까 누가는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상세하게 봤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하는 그분은 누굴까를 누가복음에서 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전도자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그런 의미들을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네. 맞습니다.
2: 그럼 제가 우리 김종인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셨는데 겁쟁이였고 혈기만 앞섰던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한 설교자가 된 것처럼 그 기다림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 또 누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가 되게 소심한 사람도요.
3: 정말
2: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3: 네. 네, 뭐 그럼요. 네.
4: 저도 소심합니다.
1: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3: 저도 굉장히 소심한데 지금 우리 민우 형제님 기다림으로 이렇게 복음의 증인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 복음의 증인들이고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그랬지만 다 우리가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라는 뜻 자체가 되게 막 이렇게 영험하고 거룩한 표현처럼 우리가 많이 쓰여져 왔지만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청년들한테 사도를 심부름꾼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심부름 보낼 때 보낸 거잖아요. 내 대신 뭐 좀 사올래? 보내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사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형제님 질문처럼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런 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사도가 되려면 나는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더 똑똑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나는 못해 목사님이 하세요 나는 못해요 막 이렇게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권사님이 하세요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증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목격자의 조건은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플랜카드 보시면 목격자 중에 뭐 대졸 이상은 찾아오십시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목격자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선량하게 생기신 시민 여러분들은 신고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으면 우린 누구나 사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목사님 저도 예배 자리도 지켜봤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리 선교도 가보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죠. 근데 오늘 하정아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요. 선교와 봉사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요. 한두 번에서 못 만났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갈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기도도 한두 번 해보고 에이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시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내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경험하고 순종도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림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문이

0: 소심한 저도 할 수 있어요. 소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조바심을 내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소심한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아, 문제 없습니까?
0: 저도 소심합니다. 아.
2: 그럼 다음은 제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한번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정원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사도행전 28장 31절 끝날 때 바로 그때가 바울이 이렇게 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열린 결말처럼 조금 미완결 느낌으로 끝나져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 순교하기 전까지의 바울의 행적이 또 궁금합니다. 그 부분과 바울의 순교가 이 복음 전파에 그 준 나머지 여파가 또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좀 찝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 28장 31절 30절 3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네.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직 결말이 그렇죠. 네.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은 바울이 약 AD 60년에서 62년경쯤으로 보이는데 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2년쯤 지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재판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모독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가이사에게 지금 요청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삼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와야 무슨 뭐 고소한 사람도 있어야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온 거죠. 전체적인 정황에서 볼 때 한 2년 정도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아마 풀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 브루스 윌킨스 뭐 등등의 분들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또 특별히 로마 정권에 대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약 4년 정도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에베소, 골로새,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특히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였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가 이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을 풀려난 다음에 쓴 책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또 그레데 섬을 가게 되는데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놔요. 그래서 그 쓰여진 책이 디도서입니다. 목회 서신들입니다. 자, 이게 로마 연금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 뭐 마게도냐,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넘어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게 이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게 그 당시 개념으로 보자면 지중해로 여러분 둥그렇게 보면 지중해 끝자락이 스페인이에요. 서바나. 그 당시에는 뭐 아직 뭐 마르코 폴로가 뭐 발견하기 마젤란이 발견하기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서바나가 마지막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과연 복음을 증거했을까? 근데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클레멘트 전서 5장 7절을 보면 서방세계 끝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뭐 이게 굉장히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4년 정도 기간을 폭넓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잡힌 지점이 어딘지를 잘 알 수 없지만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겉옷을 안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또 가죽종이에 특별히 쓴 거 아마 성경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버리고 왔을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전격적으로 그곳에서 체포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왜 체포를 했을까? 예, 대체적으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체포되었다면 아마 64년 7월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 사건과 매우 밀접하지 않겠는가. 네로가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바울을 그래서 전격적으로 체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2차 투옥이 이루어진 겁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0: 상태, 1차 투옥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는 2차 투옥,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비장하게 쓰여져 있고, 실제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후에,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좀 빨리 겨울이 지나기 전에 좀 빨리 와라. 너 보고 싶다.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전설,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가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바울을 만나려고 출발하는데 겨울이에요. 겨울이니까 항구가 다 언 겁니다. 그 당시에 다 범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구가 얼어서 가지 못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서 풀려서 갔는데 이미 바울은 죽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실라, 디모데 할 것도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 엄청난 복음을 들고 여행을 하였다. 예, 뭐 그렇게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리는 어둠을 뚫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르러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정말 복음으로, 복된 복으로 많은 이들을 숨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예, 말씀 들으면서 막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들께서 사도행전 29장 1절 예, 쓰신다면 뭐라고 쓰실까요? 예, 궁금하고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29장 1절을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쳐다보는 분한테 먼저 보는
3: 저의 29장 1절은 김종류는 참 착한 행실의 그리스도인이었다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이렇게 기독교 통계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넌 크리스천 또 크리스천 합쳐서 이렇게 통계 조사를 했는데, 그 응답자들의 그럼 어떤 종교인들, 어떤 신앙인들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77% 응답자가 종교인들에게서 성숙한 인격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과 배려하는 인격을 보고 싶고, 2순위는 68%였는데 높은 도덕성을 보고 싶어요. 정직함을 보고 싶어요. 3순위는 36%였는데 높은 사회에 대한 봉사율과 기부율을 보고 싶어요. 즉 착한 성도들, 그 다음에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라고 이 세상에 오히려 역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요구가 아닌 거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었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또 우리 청년들의 사도행전이 이런 착한 행실로 쓰여져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전도가 물론 사도들의 입술과 설교와 또 기적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렇게 나누면서 사는 삶, 그들의 그 행동하는 모습들 때문에 사실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 운동 때도 마찬가지죠. 변화된 성도들의 삶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희 청년 공동체한테는 이렇게 약간 표어처럼 다섯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인사 잘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감사 잘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양보 잘하는 그리스도인. 나머지 두 개는 거짓말 안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불평 안 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말만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허우사님 먼저.
0: 네. 저는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그리고 29장 1절 하정한 기록 이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때 잃어버린 청년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선 이가 있었더라. 그와 함께 꿈이 있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더라.

0: 와. 있는 거절 아니죠?
1: 굉장히 자연스럽게.
0: 너무 자연스럽고 역시 네. 글을 너무 멋지게 잘 쓰셔가지고 네. 네.
2: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김관선이 예수를 만났다. 29장. 오. 네. 30장. 30장까지 써도 돼요?
0: 네.
2: 30장. 그 김관선이 섬기는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아이티에 가서 그레이스 크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다. 오. 그 개원 예배식에 새까만 얼굴에 유난히 반짝거리는 눈을 가진 어린아이와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김관선은 그들을 보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백수십 년 전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세웠던 병원, 학교가 떠올라서 이제 우리가 이들에게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매우 기뻐하면서 그날의 그 개원 예배는 감동이었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안아주며 안수하면서 IT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했다. 30장. 아. 31장은 기대하시라, 다음에.
3: 아니, 목사님들의 29장을 듣기만 네. 하면서도 나의 29장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 굉장히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이제부터 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장 한 장 부끄럽지 않은 나만의 작은 행전을 써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납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처음 듣는 사도행전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뭘 넣으실까요?
2: 사도행전은 그 이렇게 오늘 뭐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관선 행전의 전편.
3: 전편. 오, 네.
4: 저는 광고 아니고요.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
5: 네. 처음 듣는 사도행전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우리가 쓸 이야기다.
3: 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6: 나에게 사도행전은 날마다 회춘. 네, 뭔가 좀 조금 늘어져 있는 느낌들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지나서서 너무 늘어지는 느낌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오늘 말씀 듣고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날마다 회춘입니다.
7: 저는 첫사랑의 뜨거움. 그래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꼼짝도 안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끝까지 가신 그분들은 하여튼 뭔가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진짜 대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뜨거움을 가지고 싶습니다.
8: 네. 나에게 사도행전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린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널리 퍼뜨려서 이 좋은 거를 다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게 그리스도 편지처럼 살아가는 게 제 오늘 말씀 소망입니다.
3: 네. 오 목사님 아닌가요?
7: 너무 좋은데요?
0: 너무 멋진데요? 너무 저는 사도행전은 나에게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사진에 찍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진 한 장은 요새는 인스타도 보면 속여서도 찍을 수가 있어요. 되게 행복한 듯이 꽃집 앞에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되게 행복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거짓 사진이 아니라 누구나 봐도 쟤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찍히고 싶은 그런 찍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맛있어하고 찍어 올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그냥 하나님의 오지라퍼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 네. 한마디 한마디가 참 다짐같이 들리는데요. 오늘 끝인사는 이 시대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닌 사도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8: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이 땅의 복음 전파자로
0: 하나 되는 시간
9: 올포원.
5: 감사합니다.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일 골짜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산을 올라야 하고, 만일 산 꼭대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구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대가 추구하는 바라면 눈을 감고 생각하라. 철학자이자 시인인 칼릴 지브란의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모소대나무는 아주 빠르게 자라는 식물로 유명하죠. 하루에 1m 가까이 자라서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3-4cm씩 성장한다고 해요. 반면에 산삼은 1g이 자라기까지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소대나무를 기준으로 하면 좀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싶은데요. 또 산삼을 떠올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눈에 띄지 않는 시간도,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도, 고민하고 실패하고 정체된 것만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자라게 하고 계신 주님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빨리 갔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조금 빨라도 괜찮고요. 또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너무 느린 거 아닌가 그런 염려만 하지 말자고요. 좀 더뎌도 제대로만 가면 되니까요. 달팽이 걸음 오늘 강성식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시작했고요. 8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의 쉼의 시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이어지는 곡은 히즈윌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가두지 마오.

가두지 마오 조성범 강지은이 불렀고요. 정은이 부른 너에게까지 들었습니다. 추억님 주님의 숲 신청하셨어요. 요즘 더운데 저녁에 그래도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반갑고 너무 좋잖아요. 산책하기에도 도움이 되고 주님의 숲 사랑 이야기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향기로운 나무가 불렀습니다. 행복한 요하나님이 신청하신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현이 부릅니다.

마커스 앨범에서 그가 오신 이유 들으셨습니다. 저희 당향로 가족들이 물론 그냥 일부부터 듣지만 2부에 오시는 분, 글을 남기시는 분도 많으신데 또 뭐 퇴근 중이라거나 다른 일 마무리하신다거나 식사 중이시거나 이래서 2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2부에 이제 사연들이 몰리는데 제가 지금 그가 오신 이유 들으면서 오늘 선곡 흐름이 너무 좋아서 와, 1부부터 다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당향도 가족 모두가 1부부터 들으셔야 되는데 라는 예, 바람이 확 생기네요. 매일 듣는 곡이라도 더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예, 저만의 생각이 아니죠. 네, 그가 오신 이유였고요. 사비공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한홍재 목사의 목소리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이에요.

김승희 고백하지 못한 사랑 그리고 내 주의 보혈은 한웅재 찬송가 254장이었습니다.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이 그 흙의 촉감이 너무 좋아서 시작한 도자기 벌써 6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찾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찾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태연님은 찾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의 은혜로 예, 이 곡 준비했습니다. 김태영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미러 오브 앨범에서 아름다운 나라 들으셨고요. 골든메이트 앨범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1부 끝곡입니다. 잠시 후 2부에 한 줄을 여는 기도로 다시 올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말입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0: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가 더욱 빛나는 계절에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빚으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만물이 더욱 생명 있음을 찬양하는 것을 보며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모르는 과오까지 용서하심을 믿고 머리 숙였사오니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인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아내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5월 한 달을 가정을 꼼꼼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가정, 주님께서 호주가 되시기에 더욱 안전함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주님이 택하여 주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온다 하여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질병이 찾아온다 하여도 질병을 걸머지신 주님을 인하여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거할지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의 찬송을 잊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가정마다 향하신 주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축복이지만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행여나 불평과 원망으로 천국같이 가꾸어 가시는 가정을 뒤흔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줄을 여는 기도, 노진향의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대표 기도문 가운데서 함께 드렸고요. 이어진 곡은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행복한 가정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김정희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후야마미님의 신청곡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샌디 패티가 부릅니다.

샌디 패티가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어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김도현이 불렀고요. 이쁜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부끄레미님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신약 통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통독 완료. 지금은 어디까지 가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기쁨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어서 말씀 앞에서 위드갓 앨범에서 들었고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이정림이 부르는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원성.

너는 내 아들이라 이은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CBS 유일포유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2582번님께서 미자립교회를 오랫동안 협력해 주시는 교회에 사적 모임이 있습니다. 더위에 그분들의 손길에 의해 끓여지는 삼계탕을 기다리는 지역 어르신들. 그 기다림에 마다하지 않고 반갑게 오는 그분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발걸음을, 그 손길을. 2582번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러비미 부릅니다.

하나님의 열심 러비미 불렀고요. 밤이나 낮이나 C5 워십 그리고 소금 연주에는 박상은이었습니다. 애인이 김미라님,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저의 발길은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로 향했어요. 살았던 용담주유소 바로 옆 3층 집 상가 건물은 여전히 있었죠. 어릴 때 뛰놀던 동네 골목길 딸과 둘이 걸어봤어요. 명절마다 큰언니가 데리고 갔던 목욕탕도 아직도 그 자리에. 하늘의 구름과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나비 두 마리. 참 그래요.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그리운 사람들은 마음 안에서만 볼 수 있으니 그래도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살았던 곳,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오래전에 한번 갔었는데 주변이 너무 변해 있어서 어디에 살았는지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진짜 많이 변해 있어서. 그런데 애인이 김미라님은 추억 속에 곳곳에 그 장소들을 많이 찾으셨네요. 그래도 남아 있어서. 네, 김미라님 따라서 한번 저희도 추억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릴 적그 교회라는 곡이었고요. 노래하는 어부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하나님의 은혜. 초롬이 부르고요. 저는 내일 6시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내가 80세가 되기까지 원기왕성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쓸데없는 일로 나를 피로하게 만들지 않았을 따름이다. 앉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누워서 몸을 쉬었다. 쓸데없이 몸을 일으키거나 서 있지 않았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호흡으로 창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주님,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흙으로 빚고 생기를 전하며 이 땅을 바라보며 웃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합장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장희의 음성으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배우며 지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김해 시립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고요. 창조의 주 아버지께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찬송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강찬의 곡 보내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이 세상 험하고 람파스콰이어의 찬양으로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백나목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희 사랑님께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최덕신의 찬양 먼저 듣고요. 어묵희님 신청하셨던 옹기장이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미스바 합창단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거룩 거룩 거룩 손영진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만세반석 열리니 이민영과 신선호의 찬양 함께합니다.

만세의 반석 열리니 이민영과 신선호의 찬양, 먼저 보내드린 곡은 거룩 거룩 거룩 손영진의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주 우리 하나님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김미경의 찬양, 이어서 동신교회 동신 코럴의 곡으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레이스 데이지 님께서 지난주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픈 엄마 위해 기도하며 첼로 배워 살아계신 주를 연주하던 아들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조언을 해주었던 제 소울메이트가 너무 보고 싶은 5월입니다. 천국에 있을 아들 25살 훈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해 아들. 너 없이 1년을 주님 은혜로 견디고 매일 울었지만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며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 들으며 살아내었지 라고 전해주세요 하시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청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이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함께 합니다. 연평한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라희의 하나님의 시간표, 시와 그림의 김정석과 러빔의 김구슬이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종에서 자유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길, 모든 수단을 통하여

단테 신곡 천국변 제31곡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얼굴에 기쁨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박동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고요. 김혜영의 음성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천지 주관하는 주님 이상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거룩한 주님께 이종덕의 찬양으로 들을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솔루션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의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0: 아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이명희의 나가면 일기쁘게. 오늘 끝곡은 삼위일체의 주일이어서 이 곡을 준비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바로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은 바다의 날로 불립니다. 이날은 특히 바다에 관한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요. 해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 환경 정화 활동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 껍데기를 줍고 백사장에서 두꺼비 집을 짓던 그때보다 바다에는 뜻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이 수많은 쓰레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함께 치워야 할 시간이겠죠?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로 함께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필요한 거죠.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5월의 마지막 날, 5월의 31일 주일 순서 첫 곡은요. Will Love의 바다로 가자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에 가본 지 꽤 됐는데 바다가 그립군요. 네. 근데 그 바다의 파도 안쪽에 모래사장 저 깊은 곳에는 우리가 만들어버린 쓰레기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를 이렇게 다 청소할 수는 없지만 버리는 걸 좀 줄이고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좀 우리 손과 발로 깨끗이 치우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우리의 바다가 더 아름답게 더 푸르게 되겠죠. 오늘도 2시간 동안 CCN 캠프 바다 같은 선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슝슝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도의 제목들 배달합니다.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강성식의 목소리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의 구주여 광풍이 일어 두 곡의 찬송과 함께 들었습니다. 신청곡 보내신 분이 계시고 기도 제목 보내신 분도 계세요. 겨울부터 마음이 우울해서 귀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울해서 빠져나와 활발하게 교회 일도 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주연아의 병든 몸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떤 일로 그렇게 귀차니즘에 빠져 계실까요? 근데 이 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일단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한 발짝 뛰셔야 되고 일단 문 밖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몸과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점점 가라앉거든요. 화이팅! 최소한 CCN캠프 방송할 때, 방송 시작할 때 집 앞에 한 15분 정도 산책한다. 요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CCN 캠프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8919번님도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허리 골절로 다친 곳이 있는데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잘 걷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허리 골절이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그리고 이후에도 많이 걱정이 되시겠죠?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손 잡아주시고 그 허리 깨끗하게 만져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9920번님도 신청곡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신청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의 인도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함께 하시죠. 주연아의 병든 몸을, 이 노래는 조아문 씨의 목소리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심영진의 목소리로 같이 들을까요?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배 앞쪽, 그러니까 땡땡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배의 앞쪽을 뜻하는 말, 이 말에는 다른 뜻을 지닌 단어도 있지요. 낡은 물건을 뜻하는 말, 땡땡 장사, 떡에 묻히는 가루를 뜻하는 말, 콩 땡땡, 떡 땡땡. 쉽게 떠올리시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난 바다를 잠잠히 하기 전에 배에서 주무시던 그곳은 어디인가요? 정답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갑니다.

김명선의 목소리였죠. 나의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그 앞에는 이길승의 잠잠하라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시고요. 5월의 마지막 날 주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무엘의 노래 이어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나라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나무에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어 들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야, 5월이 이제 1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1부 끝곡 잔치 공동체의 순전한 예배 들으면서 저는 2부로 갈 건데요. 여러분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콕콕콕 누르면서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격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통을 훨씬 더 오래 참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애덤스는 누구의 인생이든 절정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절정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찾아온다며 격려를 영혼의 산소라고 칭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위대한 영향력 중 일부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마지막 1시간 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5월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꾹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 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큐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주간 인기곡 함께할 시간이죠. 주일에는 조이풀 채널에서 방송된 곡 중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곡들 예, 선정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조이풀에서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았나요? 보니까요. 찬송가 밴드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그리고 한웅재의 때점으로 날 이미 어두니 그리고 TP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세 곡의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은 편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세 곡의 노래 듣고 올까요?

세 곡의 주간 인기곡 함께 들었습니다. CBS 24시간 크리스찬 음악 채널 조이포유에서 선곡된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트를 많이 눌러주신 곡 중에서 제가 골라서 함께 드렸어요. 이게 뭐 순위는 아니에요. 순위는 CBS 뮤직 차트에 가시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팝, CCM의 차트를 저희가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뭐 PD들이 회의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순수하게 애청자들이 방송에 나온 곡에 하트를 누른 곡들을 모아서 CBS 뮤직 차트로 발표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민주적인 차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더 좋은 선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함께 나눕니다. 7361번님 주여 이 죄인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네. 이렇게 신청곡만 짧게 보내주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노래가 어느 부분이 좋은지 이 노래를 누구와 함께 듣고 싶은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 보충해 주세요. 2712번님 저는 오늘 햄버거 쿠폰이 있어서 롯데리아에 다녀왔어요. 아 여기 맛있죠. 저희 동네에 오래 있던 곳이라서 그런지 추억이 많아요. 엄마랑 같이 앉아서 햄버거 먹던 시간이 떠오르고 큐티책도 전했던 기억이 나서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참 좋았어요. 엄마는 요즘 뇌경색으로 집에서 주로 계시는데 함께했던 장소에 있으니 건강하셨을 때 모습이 생각나요. 앞으로도 엄마가 좀 더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눈물 나는 사연이네요. 네, 엄마랑 같이 햄버거 먹던 사연. 그 동네에 이렇게 한 그 가게가 쭉 있으면 그곳에서의 경험들이 쌓이고 추억이 쌓여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지금 좀 불편하시고 집에 계시지만 집에 가시는 길에 햄버거 하나 더 사가서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던 거 사왔어 하면서 이야기꽃도 피우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하셨겠죠? 이 시간이면 벌써 집에 들어오셨겠네. 네, 어머니 건강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네. 모스트디어의 노래 듣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배 앞쪽, 그러니까 땡땡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배 앞쪽을 뜻하는 말, 이 말에는 다른 뜻을 지닌 단어도 있지요. 낡은 물건을 뜻하는 말, 땡땡 장사, 떡에 묻히는 가루를 뜻하는 말, 콩 땡땡, 떡 땡땡. 쉽게 떠올리시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난 바다를 잠잠히 하기 전에 배에서 주무시던 그곳은 어디인가요? 정답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주여 이 죄인이 고요경과 조수아가 함께 부른 곡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오늘의 캠프 퀴즈의 힌트곡 땡땡심장 김상훈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김상훈 목사님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던 김상훈 목사님. 천국 가신 지 좀 되셨죠? 이제 천국 좀 적응되셨겠죠? 그립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 들을까요? 진아의 목소리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듣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마커스 워십의 노래로 함께 들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도 물러갈 시간이네요. 오늘 캠프 퀴즈 정답, 네 정답 아시죠? 고물입니다. 고물.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기 전에 그 배에서 주무시던 곳은 배 앞쪽 고물입니다. 같은 단어를 고물 장사, 뭐 콩고물, 떡고물 이렇게 쓰죠. 정답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잘 챙겨서 월요일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 어떤 곡 들려드리고 물러갈까 하다가요, 이 곡이 생각났어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강명식과 워십 플로잉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5월 한 달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뿐이고 정말 고마운 일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5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 방송하면서 너무 좋았고 6월 달도 많이 기대가 돼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전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시죠.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잣대와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무작정 사랑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 이후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돌려주는가 아닌가는 내 사랑을 결정짓지 않는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 안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상승하고 그러다 남김없이 사라지는 광경이다. 이서희 작가의 관능적인 삶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입니다. 사랑 이야기가 부른 돌보심 첫 곡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짤막하니까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 5월의 시간 순간순간 주님이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김은영의 축복송 들으신 두 곡의 찬양, 주가 나를 지키시네 김수진 씨 음성이었고요. 그 전에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마라라는 나얼의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맨 마지막 에멘 하는 부분 작은 소리지만 너무 멋있어요. 두 곡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미 님께서 오늘도 감사 감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셔서 동행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저희 우리 함께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마커스 한부영 씨가 부르는 동행 함께해 보시고요. 주아랑님 오늘도 우리의 지휘자이신 주님의 손 끝을 바라보며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하셨어요. 날 이끄시네 아침에 찬양도 전해드리고요. 0958님께서 다음 주 대체교사로 일을 가야 해서 앞머리에 흰머리가 있어서 염색하면서 오늘도 좋은 찬양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제 또 선생님으로 학생들 만나는 마음이 두근두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앞머리 흰머리 염색하신다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저도 아주 네 그렇습니다. 소풍 찬양 신청하신 곡 오늘 함께 할게요. 소풍 같은 그런 학생들과의 만남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한부영의 동행, 날 이끄시네는 아침의 찬양이었고요. 지선의 소풍 전해드렸습니다. 0953님께서 날이 무더워지고 있어요 하시며 파도는 타는 거요. 시아그림 찐남매 워십의 파도를 넘어 또 여호와니 씨는 제이어스의 찬양 점점 더워져가니 시원한 곡들이 생각나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두 곡 특히나 파도와 관련해서 참 많이 꼬꼬무가 되는 찬양이기도 하죠. 근데 제목을 타는 거여라고 하셔서 한참 웃었습니다.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그리고 찐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 이렇게 두 곡으로 오늘 시원하게 전해드릴게요.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찐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에 이어서 이 파도를 넘어와 음악적 분위기는 지금 들으신 곡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중력이었는데요. 3일표표 워십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터널님께서 아가파워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청곡 남겨볼게요 하셨습니다. 최여사님께서 기도하며 찬양 듣고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좋은 달 되시기 바랍니다.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일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청하신 곡 오늘은 워십 앤 프레이즈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릴게요.

계신 주님, 김대환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워십 앤 프레이즈 잔잔한 찬양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마이클 W. 스미스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아뉴스데이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0: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10장씩 읽어서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제 완독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더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시며, 피아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신청해 주셨는데, 기쁨이님 정말 귀한 일 해내셨습니다.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자, 이렇게 두 곡의 신청곡 꼬꼼으로 이어간 후에 오늘 함께 나누는 묵상의 말씀 전해드릴게요.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글, 오늘은 과학 칼럼니스트 박용기님의 네잎 클로버라는 글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네잎 클로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는 주변에서의 냉담한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을 참아내며 5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네잎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최근에는 연 매출 25억 원의 고부가가치 농장으로 키워냈다. 그는 성공의 요인을 묻자 잘 안 된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한 우물만 판 결과라고 답했다. 이삭은 가뭄이 들자 인간의 지혜대로 가뭄을 피해 그랄로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가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었다.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이삭처럼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 나만의 이집트로 떠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우물을 찾아 헤매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근원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의 우물을 더 깊이 파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행운의 네잎 클로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고.

범키 한지희가 부른 주님 말씀하시면 먼저 들으셨고요. His will 순종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헌 님께서 주가 주 되심을 음원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마커스 워십의 찬양 오늘 이삭 줍기 합니다. 은희스 님께서는 건강한 감사로 마무리하는 5월 맑고 투명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5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주가 주 되심을 마커스 워십, 또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감사위에 감사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위러브의 어둠이 빛이 되고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인간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결하게 사느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을 염려한다. 고결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능력 안에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목회를 한 제레미야 랭킨 목사가 작사하고 에드먼드 로렌즈 목사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이 먹는 것으로 욕구불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술에 취해 다 잊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사람,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은 채 끙끙 앓는 사람, 온갖 괴로운 표정은 다 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들에겐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구주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면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주님의 보좌를 함께 힘있게 높여드리면서 우리 최고의 함성과 박수로 좀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타고 올라가시며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함성과 우리의 예배 소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시간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 I'll be the one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부르는 그 소리를 외면하며 소명을 저버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뜻있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던 그 작은 믿음을 되살리시어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열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첫 찬양 정한 물로 우리 죄를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올리비아 민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선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함께 안아주시며 우리를 이롭게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유창원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부지런한 이장희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김관동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이상호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주는 평화,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복음성가 1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이어집니다. 내 삶의 주인 조성곤의 찬양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명선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벳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1, 2, 3,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제이밴드의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이어서 김은영의 찬양으로 주를 악모하는 자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참된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주님이라 부르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이자 전환입니다. 내 삶의 주인자리에 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며 스스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화려한 말이나 특별한 능력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며 그분을 더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욕심과 계획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들이니 CBS 중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무스의 찬양으로 내가 주인 삼은 보내드리고요. 조수아의 음성으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던 찬양,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시절에 또 경배와 찬양 열심히 할 때 그때 불렀던 찬양 찾아보면은 정식 음원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CCM 아티스트들이 그 예전 곡을 이렇게 새롭게 불러주면 저는 참 반갑더라고요.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가 있어서. 웨이홈의 찬양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이어서 폴라리스님께서 신청하신 예루스의 주 사랑이 함께 할게요.

믿을 신. 진실한 신념으로 하느님을 신봉하고 진리의 삶으로 완전한 인간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달할 망.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관준, 민비, 직업차별, 미신과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개선한다. 사랑에 경천애인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며 정의로 단결하여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조국 광복의 기초라.

구연영의 구국회 강령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구한말 의병장이자 독립

운동가로 전도사로 활약했던 구연영 선생. 오늘 의병의 날에 그의 거룩한 뜻을 새겨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상지국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송정미의 음성으로 누가 주를 따라 꽃마리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로마문화원 선교찬양단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나무엔의 찬양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0: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를 지오 맞다.
2: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의 첫날 오늘 끝곡은 우루루 워십의 내 마음 다해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0: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신발을 신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땅을 딛고 있는 이 신발 한 켤레라는 사실을요. 굽이 닳고 때가 묻은 신발이지만 어쩐지 나의 지난 시간들을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한다는 건 그만큼 값진 훈장이 쌓였다는 거죠. 다시 내딛는 첫걸음에도 지치지 않을 단단한 힘이 실리길 바라면서 새 아침 엽니다. 6월의 첫날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지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득 누리시라는 마음 담아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들려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529 쓰시는 분 서울 식물원 호수 앞에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볼륨 올리고 윌리랑 듣고 있어요.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엄지척 좋아요 하고 지나가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엄지척 좋아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하고요. 0005님께서 이런 줄 주셨거든요. 5월에는 휴일이 많아 요일이 헷갈렸는데 6월은 깔끔하게 월요일부터 안 헷갈리겠어요. 6월도 살아볼 수 있게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6월에도 반갑습니다. 예, 저도 한 달의 시작이 월요일인 걸 좋아합니다. 정말 새 출발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청소울님께서 I know who might believe.

0: 내 영혼이 찬양하네. 김효선님, 우리 이 곡 같이 들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와 잘 어울리는 레인보우 닉네임 갖고 계신 분인데요. 국토종주님. 2026년도 영남 알프스 연속 6회 등반 마무리 지으려고 신불산 오르면서 듣습니다. 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남 알프스 등반회 회원이신가 봐요.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민사랑님, 딸네 집 이천에서 6월의 첫날 아침 눈 뜨면서 방송을 들으며 봤네요. 최선자님께서 여름의 시작, 그쵸, 6월은 여름의 시작입니다. 수박, 참외 등 여름 과일이 반겨줘요. 과일을 좋아하는 저는 벌써부터 설렙니다. 예, 6월 여름은 우선 초록 매실의 계절, 또 빨간 보리수 열매의 계절이죠.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듯한 계절의 시작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둥그렇게 생명을 맺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가스펠 합창단이죠. 노르웨이의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그리고 노르웨이의 공주입니다. 마르타 루이제가 함께 부르는 만유의 주제.
1: Är själens pilgrimsgång genom de fagra riker på jorden går vi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자신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 경험과 생의 모든 존재가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빛나길 원하고 그 이름이 무시당할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느 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신의 이름이 다윗보다 낮게 불리자 사울은 분노하며 다윗을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 두려워만 했습니다. 분노하며 싸우러 나갔던 다윗과 달리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침묵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죠.

내가 높여야 하고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실 겁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이른 시간이라서 맞추기 어렵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관식님이신데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6월의 첫날. 지난 주말 동안 많이 더웠죠. 때 아닌 이른 무더위와 열대야까지 있던 곳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지쳐있지 않나요?

이렇게 힘 있게 오늘 아침 시작하고 계시기 바래요. 이 노래가 좀 힘을 드렸지 않나요? The Power of Your Love, 주께 가오니였습니다. 아롱별님은 어제 작은 교회라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넓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좋으셨겠어요. 예, 이런 게 대형 교회라면 좀 힘든 일일 수 있죠. 많은 인원이 움직여서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작은 교회는 일이 가족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영님, 서울 영동교회에서 지난주 토요일 사랑부 40주년을 맞아 와 남이섬으로 봄소풍 다녀왔는데 자연도 좋고 참 재밌었네요. 예, 봄소풍 이름을 띠고 이동하신 건데 날씨는 마치 여름소풍 같았죠? 낮에 해 뜨거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는군요. 최중욱님은 농사 지으시는 분입니다. 농장에서 참깨 솎아주면서 듣고 계시대요. Bringing in the sheep, 새벽부터 우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몸의 근력뿐 아니라 내면 근력도 챙겨야 한대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나를 흔들리게 하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덜 흔들리고 두 발을 굳게 하고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마음 근육, 내면 근력이라는 건데요. 이 시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콰이엇 타임, 큐티의 시간이면서 나의 내면 근력까지 키워주는 PT의 시간까지 되드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PT 곡.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2부는 CBS 레인보우 앱에서 들을 수 있는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0: 한국 성경 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출근 준비하는 우리 딸,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이님의 따님, 아유, 첫 직장, 첫 출근, 얼마나 설렐까요? 화이팅입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2부 열어준 곡은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웅이님께서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 1부에서 신청해 주셨는데 2부도 듣고 계신가요?

노래하는 웅이님 신청하신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 I hear thy welcome voice,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카리 이블란의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였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편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뒷자리 9393 친구 병교가 오늘 암 결과 받고 치료 시작되는 날인데요. 지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치료 시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천사님은 어머니께서 고관절 수술하고 입원해 계시대요. 그래서 어머니 간호하다가 참여하셨다고 하고 또 중보기도의 힘이 큰 것을 알기에 듣고 계신 다른 분들께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1987님 사연 주셨는데 우리 교회 고집사님이 위암 말기로 다른 곳에도 다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집에는 미취학 어린아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가정을 덮사 기적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깨닫는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뜻인데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용기를 얻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났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은 우리 삶을 의미와 가치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보면 삶이 바뀌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마음 자세와 탐욕으로 잔뜩 짊어졌던 신앙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99번째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인생에 의미가 생깁니다.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오늘 따님이 직장 첫 출근한다고 사연 주신 어머님 많으신데요. 송송님 댁도 따님 첫 직장 첫 출근한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뭔가 6월의 첫날 새 출발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응원의 마음 보내고요. 풀꽃님, 요맘때 아침 산책길에는 목말라 애타는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경운기 모터 소리가 정겹게 들리고 애달 피우는 뻐꾸기 소린 문득 고향을 그리워하게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걷는 산책길에 금개구기 하나 둘 피기 시작해 반갑게 인사를 건네네요. 야, 풀꽃님은 지금 마치 다른 세상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러넬 해리스의 크리에이션 메들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참 아름다워라가 들어있는 접속곡이었습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무는 곳들이 있어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어린이공원, 서울대공원, 우리가 다 평소에 많이 가는 곳들인데 이 지역들 포함해서 38개 장소에서 집중 단속 이루어지고 또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먹이를 찾아 자연 생태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둘기 먹이 금지라고 쓰여진 팻말을 우리가 평소에는 신경 써서 보지 않는데 가만히 신경 써서 보면 곳곳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끝곡입니다. 뒷자리 3665 쓰시는 분께서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 신청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6월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다사다난했던 5월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한 6월. 날씨는 덥지만 그럼에도 새롭게 시작이 됐으니까, 새로운 달이 펼쳐졌으니까 뭐든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시점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얘기. 하수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중수는 대충 시작하려고 한다. 하지만 고수는 그냥 한

진짜 고수인 사람은 시작이 빠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완벽해질 때까지 막 기다리지 않고 일단 시도하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겁니다. 일단 시작부터 해두면 서툴고 부족한 것들은 이렇게 진행하면서 서서히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모처럼 6월에도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뭐든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시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의 첫날, 6월 1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한부영의 시작해봐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6월의 첫날인데 또 월요일이야.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 어떤 각오를 다질 수 있기에 너무 좋은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잘 주무셨나요? 예,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하수와 중수, 고수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시작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일이 별로 없고, 그죠?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걸 다 챙기느라 이제는 조금 시기를 놓칠 때가, 뒷북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시작부터 해두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시작해주는 힘이죠. 물론 이게 또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막무가내로 대놓고 그냥 시작하는 것도 곤란할 수 있고,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용기를 내서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일단 고!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혜신님은 훈디, 혜영 작가님 샬롬, 6월의 첫날 설렘과 기대로 시작합니다. 여름의 시작인 듯해요. 주말에 강릉 지역 열대야였대요 라고 하셔. 그쵸. 아, 열대야가 무슨 5월부터 시작이 돼. 네. 조금 일찍 찾아온 듯한 여름인데, 올여름인데, 여름아 올해는 좀 무탈히, 예, 잘 좀 지나가 보자. 같이 잘 지내자잉. 아, 남기셨고. 강남초님도 제가 좋아하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오늘 아침부터 행복합니다. 여름아 같이 놀자. 예, 이번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또 남기셨고. 페퍼민트님, 아, 일단 샬롬, 그리고 유유, 난 하수였어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게 또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많은 분들 오고 계시고요. 오늘은 레인보우로 딱히 어려움 지금 겪는 분들 안 계시죠? 예. 아, 지난 금요일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잘 또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홍구선님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우리 수현님 아까 깨서 다시 잤더니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해. 6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기상!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졸린 눈을 비비면서 기상을 해야 됩니다. 피스토스님께서도 샬롬 와주셨고, 네. 아, 많은 분들과 함께 6월의 첫날 함께 시작합니다. 아기 먹돌 삼남매님, 6월의 첫날 출근길에 실눈 뜨고 출근합니다. 아, 그래. 다들 지금 이러실 겁니다, 지금. 너무 덥고 피곤하지만 더 열심히 살아내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샬씨 가족, 잠 깨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에너지,

좀 충전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누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 또 주말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 뭐 다 좋습니다. 소소한 삶의 일상들 나눠주시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8426번으로 지수가 올 초에 졸업했고요. 주님의 은혜로 취업에 성공. 6월 1일 오늘 첫 직장에 첫 출근을 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 걸 믿어요. 지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듣고 싶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오늘 첫 직장, 첫 출근 어떤 마음이실지 정말 두근두근 설렘, 긴장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오늘은 진짜 정신 없으실 텐데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얼굴 익히랴, 인사하랴, 또 새로운 업무 이제 배우랴. 첫 걸음, 첫 출발 잘 시작하시길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범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소리엘의 뉴 스타트 함께 들었고요. 또 월 초에는 요 곡 한번 예, 들어줘야죠. 그리고 웨이홈의 하루를 시작할 때 범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8426번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마음먹기 나름님 지난주 금요일 아 레인보우가 좀 이상이 있었던 게 맞군요. 출근길에 앱이 안 열려서 엄청 당황했었네. 퇴근길에 깔았어요. 다시 라고 남기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좀 재설치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그런 또 날이었었어요. 금요일이. 예. 바다님도 금요일에 그 레인보우 앱이 실행이 안 돼서 삭제하고 재설치했는데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아이디, 비번 다 잊어버린 거 있죠.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떻게 지금은 잘 들려요 라고 하셨는데 재설치, 재선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다님. 문장선님도 아 참 이게 뭐라고 분노스러웠어요. 출첵 1500번 넘기고 좋다고 했는데 앱 지우니까 이제 출첵 2회 억울해 라고 남기셨는데 아, 심심한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저장해놓겠습니다. 문장선님 1500회 출첵. 야 그래요. 이렇게 사연을 적극적으로 남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출첵하시고 접속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저장 예, 해놓을게요. 늘감사님께서 어제 손주들하고 함께 물놀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놀 때는 좋았는데 이게 뻐근하네요 라고 생기셨는데 그쵸. 아 물놀이 오랜만에 하면은 이제 근육통 생기죠. 아 근데 좋으셨겠다. 어제도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였는데 그죠. 우리 몽돌님은 올해 여름 시원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들에 비하면 점점점. 아 그치.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매년 지금 기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비하면 올 여름은 가장 시원할 테지만 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5월인데 열대야 현상 나타나고 30도 넘고 아 해수욕장도 부산에서 이제 뭐 6월 달에 개장한다고 기사 본 것 같은데 그죠? 6월 말경에 6월 하순경에 해수욕장도 개장을 한대요. 근데 지금의 어떤 그 열기

온도 추세를 봐서는 6월 중순부터 개장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지금 물놀이가 간절하고. 뭉개구름님, 오늘은 날이 약간 흐린 것이 하우스에서 일하기 좋네요. 덥기 전에 얼른 일 마치고 가게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마음밭은 햇살 쨍쨍한 하루 보내시길 이라고 남기셨고. 아, 요런 날도 진짜 하우스 그 밀폐된 공간은 거의 진짜 쉽지가 않죠. 땀이 주룩주룩일 텐데 얼른 마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영성님은 오늘 4개월여의 휴직기를 끝내고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하는 아내를 응원하며. 아, 역시 여전한 사랑꾼 우리 순정남 영성님. 근데 오늘은 저에게도 특별한 6월 1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창립 27주년 및 입사 27주년을 맞이한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와, 회사의 창립 멤버시면서 여전한 현역, 회사의 시작부터 함께한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네. 회사에 대단하십니다. 예전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6월의 첫날인데요. 함께하는 우리 샬씨 가족 모두 평안하고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예, 힘내시길 바랍니다. 삼남매 맘님께서 어제는 교회 지인들과 함께 분수공원 가서 물놀이하고 저녁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노을이 너무 예쁘고 나중에 뜬 달은 정말 크고 동그란 예쁜 보름. 그쵸? 아, 달이 예쁘더라 진짜. 어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았달까 하시면서 참 아름다워라 신청곡으로 남기셨습니다. 요곡 함께 듣죠. 임성규가 부릅니다.

PK 장광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었고요. 손경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성규의 참 아름다워라, 우리 삼남매 마음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안젤라님께서도 6월의 첫날 출첵 남기셨고, 혜영님, 찬양맘님도 하루의 시작 오늘도 행복하게 샬시와이옵니다 남기셨고, 우리 이밀수님, 또 5호선 타고 집 가는 중입니다. 니루님도 와주셨고요. 오늘부터 어린이집 연장반 출근, 3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인데 약간 긴장되네요. 우리 딸기 바구니님도 화이팅. 견이하람님, 좋은 아침. 갑자기 레인보우가 안 돼서 없어진 줄 알고 당황했잖아요. 유유. 아유. 그러니까 앞에 또 이제 개편 시즌도 다가오고, 뭐야 이거 샬롬 CCM이 없어진 거야? 아, 놀라셨구나. 다시 재설치해서 찬양 드리며 지금 이제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다들 은혜 받는 한 주 보내셔용 이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자, 안 들리셨을 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이포유 채널뿐만 아니라 그날은 참 뭐 음악, 표정,

수준 할 거 없이 다 레인보우가 좀 먹통인 상황이었는데, 아, 이렇게 사라짐에 대해서, 부재에 대해서 당황하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설치까지 해주셔서, 아,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예. 더 열심히 하면서 마음의 빚 제가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랑머리님, 지난 금, 토, 이틀간 사전투표 선거원으로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느라 지금까지도 피곤이 덕지덕지. 샬씨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우리 유권자분들 다들 투표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청지기들 잘 뽑히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아, 사전투표 선거원으로 일하셨고. 아, 그래요. 저도 금요일 날 여기 오목교 근처에 주민센터였나?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 아, 저는 이제 파주 시민이라서 투표용지가 7장, 굉장히 많더라고요. 7장에다가 다 제 기표하고, 잘 접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투표함에 넣었는데, 그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에 사전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죠. 그만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내일 모레 또 수요일날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이니까 그날도 많은 분들 투표장으로 향하시면 좋겠습니다. 류재석의 주가 돌보시리 He Will Carry You 이 곡 함께 듣고요. 최선배 피처링 남궁 송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위로부의 살아계신 주였고요. 최선배 피처링 남궁송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류재석 주가 돌보시리까지 전해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닉네임 몽땅 땡스님의 신청곡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옹기장이가 부르는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위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재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